0: 아니, 저 도제 감독님?
1: 어, 나 도제 감독님, 저 도제 감독님.
0: 어, 아니, 저랑 도제 언니, 제주 하고 티?
1: 네, 도제 언니 하고 마티 제마자 두 개월이 도제 감독님.